0: 뉴
1: 컴퓨터라죠.
2: K5 News FM championing the lives of the Filipino. 더 라이브스 오브 더 필리핀오 앤 어크로스 더 랜드 앤 어크로스 더 시 앤 어크로스 더 네이션 유 아 리스닝 투 더 도미넌 라디오 스테이션 인 더 컨트리 디스 이즈 케이 파이브 뉴스 에프엠 언컴퓨온 서바니타 컴퓨온 서서비쇼 푸블리코 아카시 야한 케이 파이브 뉴스 에프엠 챔피오닝 더 라이브스 오브 더 필리핀오
3: Orasa tud kanato sa D3 Bio, ang D3 nga dunay VCO o ang VCO nga dunay vitamin D3. Isibo ang mga orasan, alas 5.
2: Across the land. Live mula sa bulwagang balita ng K5